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큰일 났습니다. 내일 4시간 방송이네요. 약이 떨어졌는데 병원 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 날이 더워서 댄스곡으로 준비를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다녀가 주셔도 좋습니다. Listen. Them for your body and soul. Techno will invite you.

0: 들었어요?
1: 장훈이 형 수고하셨어요.
0: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대 영원한 hey!

달리고 있을 이 시대의 아버지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대는 나의 벗이요 누이요 어머니였다. 그 고마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나의 벗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0: 시계 1,000원, 한 개는 300원. 네?
1: 할머니, 왜 천원어치가 더 비싸요?
0: 그러냐? 그럼 내게 줄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좀 더웠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졌어요. 하늘에서 가족분들 주말 멋지게 보내고 오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여러 번 만나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곧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심성이라는 것은 타고난다고 하지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모자란 듯 사는 것도 내가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사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상큼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오늘 이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한 주 시작한 월요일, 지난주보다 훨씬 좋은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은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새 수고하신 우리 흑장미님께 너무 수고하셨다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비욘드 에이프의 걸어본다, 인피니트의 내과자, 제국의 아이들의 휴일증,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티아라의 진통제,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까지 함께 전해드렸어요. 옛날 노래들은 이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안신의 이별여행

엔믹스의 하빌 세레나데, 언더걸스의 노바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야간 당직 근무 뒤 퇴근 중입니다. 피곤하네요. 퇴근길을 달빛사랑님 방송과 함께 하네요. 아침은 김밥 포장해 갑니다. 집에 가서 달걀국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달걀국 맛있죠? 얼른 국을 끓이고 급하게 할 때 달걀국 끓이면 참 좋죠. 거기에 김가루 살살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우리 김밥 저도 좋아하는데 피곤한데 어떡하죠?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우리 필사마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얼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엔믹스의 노래는 신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괜찮네요. 우리 필사마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백지영의 새벽 가로수길, 그리고 치즈의 영화 같던 날, 김나영의 너의 모든 기억 속에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떡 세 조각 먹고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엄마 운동하는 것 도와줘서 줘야 합니다. 죽순도 많이 따와서 다 못 먹고 오늘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부는 말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죽순철이죠.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는 게 대나무 아닌가 싶습니다. 죽순이 어렸을 때 그 따는 게 죽순이잖아요. 고급 재료, 귀한 재료로 들어가는데 어우, 꽁치님 어디 뭐 이렇게 저도 조금 다리 바지가랑이 붙잡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아침부터 부지런한 우리 꽁치님, 떡 세 조각 드셨다고 하는데 무슨 떡을 드셨을까요? 저 떡순이었었는데 지금은 떡을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많이 못 먹고 뭐 한두 개 집어먹는 정도라고 할 거야? 그렇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떡 속이 부대낀다고 할까 그렇더라고요. 이 나이 먹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꽁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이 한 주는 언제나 그렇듯이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와우님께서 조호의 시작, 이승열의 나라 정승환의 I will. 안녕하세요, 달빛사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친정부모님 뵙고 식사하고 왔어요. 원래 어버이날 기념해서 저번 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우리 이호가 열이 나는 바람에 못 뵙거든요. 만나서 저녁 먹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한 주가 시작됐어요. 한 주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도리를 다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뭐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걸 뭐 이해해 주셨으리라. 더군다나 친정부모님인데요. 왠지 모르지만 친정부모는 조금 편안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 해야 되는 숙제 꼭 해야 되는데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 동안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셨네요. 맛난 거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식구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음 지으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들 상상해보니까 참 좋네요. 아이는 이제 괜찮아졌죠?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엄마가 참 마음이 그래요. 애처롭고 안쓰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클 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조금 크고 나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와우님 크고 나면 지 혼자 큰 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잔소리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 없어요. 자신애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 와우니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열나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즐거움 가득하시고 이 한 주는 지난보다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요. 주호의 시작이 아니고 가호의 시작이 아닌가요? 제가 주호의 노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가호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늘 전국 날씨는 한마디로 맑고 따뜻하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더운 곳이 있고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날씨의 기온은 이렇답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침에 15도, 낮 최고는 30도이고 춘천은 13도, 29도, 그리고 강릉은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 대전, 세종은 아침 15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전주, 광주는 16도, 28도, 대구 아침은 16도, 낮 최고 기온 30도, 부산, 울산 아침은 17도에서 낮 최고 기온 24도로, 제주도는 24도. 이렇게 일교차가 크네요. 큰 일교차 아침 저녁으로 15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이것 벗고 편한 겉옷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주의는 오전 낮부터 낮 사이에 전국이 대체로 맑아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에 올라갑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오후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차차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강해 더울 수 있으니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미나이가 알려준 전국의 날씨였습니다. 어제도 서울은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더움이 조금 느껴지네요. 이런 날씨,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하는 저 달빛사랑이의 바람입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밤새 고생도 하셨는데 신청곡도 이렇게 다녀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은 일찍 눈 떠졌어요. 감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병원을 다녀와야겠어요. 장시간 방송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송주희의 봄비, 민수연의 천범성,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 저 시간 이후에 제가 10시까지 방송인데요. 11시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 흑장미님께서 방송이 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픈 사람 이렇게 자꾸 방송하게 하면 더 아파질 것 같아서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서 자꾸 감기가 걸리는 것 같은데 면역력 좋은 뭐가 없을까요? 언제나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아, 저 장미님이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몰라요. 우리 돌림 보고 이끼낀 돌 같대요. 어쩌면 좀.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 이쁜 돌림께서는 곰팡이 같아 그러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이 나오면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두 분 덕분에 참 많이 웃는 것 같아요. 흑장미님 언제나 건강 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